0: 我给你。
1: 哇
2: 哦！哇！
0: 핑크 어때요?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이번 콘서트는 저희도 처음 해보는 라이브 스트림이어서 특별한 무대들로 한번 준비해보려고 했는데 어때요?
3: 네, 잘 봤어요.
4: 너무 좋게 리언세하고
3: 네, 인어공주 무대
2: 인어공주가 이렇게 저희를 울리는 게 정말 저 울 뻔했어요, 언니. 마지막 표정 너무 이쁘고요.
0: 마지막에 미사도. 나도 무슨 생각으로 그 표정을 했는지
3: 굉장히 아련해. 저는 언니 얼굴만 봤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0: 리사 머리
2: 리사 씨도 너무 멋있어요.
3: 감사합니다. 제가
4: 새로운
2: 페스티벌한 느낌
4: 마음에 들었어요.
3: 감사합니다.
0: 나는 그 내려와서 그 LED 거기 위에서 쓰는 거 보고 와
2: 멋있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2: 네.
0: 사워 캔디도 이번에 네. 완전 새롭게 도전해 봤는데 어떻게 봤을지. 되게 재밌게 준비했잖아요.
2: 저희가 더 재밌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 그거 보면서
3: 지금 연습도 와, 하나도 안 힘들었어.
2: 정말 새롭다.
3: 그 연습할 때도 계속 막 이거 너무 재밌어 재밌어 막 계속 맞아. 그랬잖아요. 저희끼리
4: 앞으로도 그런 무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2: 아 저요
3: 저한테요?
2: 네네네. 리사 씨한테.
5: 네. 그럼 지금까지 계속 신나는 곡들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번에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야 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네, let's go.

0: 블랙핑크로서 한 첫 콘서트 장소인 것 같습니다.
1: 제가 지금 무대 쪽을 보고 있고 저쪽이 블링크들의 좌석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긴 앞으로 뻗어져 있는 무대가 있었고 그 무대 밑을 막 뛰어다녔어요. 너무 정신없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었어서.
2: 공연하는 날에는 처음 일어났을 때부터 되게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하는 동안 저희들이 더 잘 맞추고 싶은 부분도 안무적인 부분이든 노래적인 부분이든 맞춰보고
0: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무대 뒤쪽으로 가는 길에 팬들 만날 생각하고 공연할 거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이 제일 긴장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꿈을 키워왔고 뭔가 공연도 되게 저희 큰 꿈 중에 하나였으니까 뭔가 설레이는 마음도 컸고 기대감도 되게 컸고 네, 되게 그래도 소중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스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막 보여요. 영봉이 막 흔들리고 함성 소리가
3: 너무 이뻐요. 어떤 분은 막 삑삑삑 소리 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거든요. 조정하면 되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너무 신나요. 막 힘이 나요.
2: 저희가 공연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도 없고 되고 이 무대 하면서 더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물결들을 보면은 이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1: 그 마지막 앵콜 할 때 많이 벅찼나 봐요, 제가. 데뷔하고 정말 정말 꿈꿔왔던 콘서트라는 걸 하게 됐는데 데뷔 초가 너무 떠오르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기억들이 저한테 뿌듯하고 위로해주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제 스스로를 창피했죠.
2: 투어가 끝나고 나서 꿈 같고 뭐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생각하면 뭐 꿈 같고 현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0: 저희 블랙핑크랑 또 블링크의 뭔가 관계를 저희에게 또렷하게 알려주는 그런 투어였던 것 같아요. 아, 블링크랑 우리는 서로한테 이런 의미구나.
3: 더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약간 그런 점도 보이고 근데 그 아쉬운 것보다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정이 더 남는 것 같아요. 아쉬운 것보다.
1: 다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노래들이 준비되는 대로 새롭게 준비해야겠다. 더 많은 블링크를 빨리 만나겠지. 이번엔 더 잘, 재밌게 만나야지.
2: 기대면으로 이제 팬분들이 집이나 이동 중이시면 이렇게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저희는 하늘 안에서 팬분들을 보여드리니까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이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한 것 같아요.
0: 저희 공연을 보고 좀 저희 다 같이 함께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3: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뭔가 다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1: 오늘 그냥 기분 좋게 즐겁게 보다가 행복하게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끝.

0: Josh for supporting us, Blinks. I love you.
1: Aww. So cute.
2: Yeah. 저희 마지막 멘트 하기 전에 한 마디.
1: Yeah, of course.
2: 네, 저희 이렇게 공연 준비하기까지 정말 많이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저희 고생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우리 멤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멤버들 사랑합니다.
3: So I hope you guys will enjoy the show and we have one final song to share it with you guys, but thank you so much for being patient and waiting until today. And yeah, so stay tuned till the very end. We love you and we miss you guys.
0: Yay! We love you.
2: We love you.

0: 저희 모든 스태프, MS팀, YG패밀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Last but not least, Blinks!
1: Blinks!
0: Thank you so, so much for watching our show. We love you so much, Blinks.